다시 말하라 커서 연어가 반칙으로 던지세요. 미국에서는 얼마나 못 바꾸는지 에이 대사냐 못바꾸겠다 치거든 에이 대사냐 나시러 그새는 언제